0: 도쿄 프로치 엽산 112 다이렉 쿠리 디센딩 플라레벨 150 줄리엣
1: M312 도쿄 프로치 람웨이 엑스카르 수술에 람웨이 34 라이트 아프로치 클리어 스왕프 탱고 어라이벌
0: 클리어 스왕프 탱고 어라이벌 엑스펙팅 아이렉스 러닝 34 라이트 아프로치 엽산 112
1: M312 리케 드렉터 빅센 이프롬 엔센 11 그리스도 맨센 프라이트 빌 150
0: Maintain flying heading 150 direct 6N Airbusan 1 confirm direct 6N Airbusan 112
1: M31 confirm direct 6N maintain flight level 150
0: direct 6N maintain flight level 150 Airbusan 112

0: JP23 이제 쉐네로 메인트 완수 다방 규랭 규랭 서브 포인트 완수 다방 규랭 규랭 앞에서 모두 FA526 크리아 드리프트 베이너스 메인트 파라보 2-4-0
1: 브렉 메인트 2-4-0 FA526